0: 안돼요. 포에너 만나 나오요. 만나 무대요.
1: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.
0: 만나 안돼요. 포에너 만나 나오요. 만나 무대요.
1: 에이
0: quién es?
1: No.
0: Dime,
1: ternura, ¿no? Ternura.